다. 디안티 다 아르카 다 알리안사 다 이스트렐라 레벨라도라 두스 미스테리우스 espirituais do castiçal sagrado e da força espiritual da espada do arcanjo Miguel. Invoco o poder mais alto.